나 희망다오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코 마타니 소모요 아프나 삽나 마니 마니 품 니깃 코 카메크나 소와 하로 야깃 랑 박산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코 와타니 소모바 야논 보나 타오 프링니 챗 파지오 딜리오니 코 와타 바 힌디 코 보랑 챗 치봉와 프링니 잉글리시 코 보랑 챗 콜라치오 실롱오니 코 와타 바 살그로 살라마독니 잉글리시 코 보랑 코 졸졸 크나소나 만겐 Yan Akaswani Tura.

0: 나시망니 낙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낙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미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카트보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 코 타리랍나낭 오데 앙나 위엣보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폴라치 타리코니 줄라이 폴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바 바코 아바칭아테야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치우나리 양겐

0: 나시망니 낙나낭니랑 알투베야 가사 바이야노 낙니금은 세라키아네랑 어망자 와랑코 니엔바 에뉴메레이션 포모가 바테 소이 카트고 아로 바노바 고알라니랑코 타리랍나낭오데 앙나위약보
1: 인디안 일렉션 커미션 준 콜라치 타리코니 줄라이 포룩스쿠 타리코나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니 그탐급아 바코 아바칭아팅아 하 부트 레벨 오피셜랑 나시망니 노칸치오나리 양겐
2: 노칸치오나
1: 오이 노칸치오나 니양겐바 워망 나시망니 두플리켓 에뉴메레이션 포모코 가파치나 오겐 아로 쿵사코 나시망 라키치나돈 바겐 남멘 알투아바
2: 아로 위조 위성률 리바우 나시망 마무 리카고보 나낭조와
3: 앙아 놓고 동자우세
1: 오 자증나 낭조와바 동자와 비엘로랑한 이노메레이션 폼코 낭이 두바출론 도나아겐바 아로 호 만낭 구자나 듣배대 워망 상가탐나 큰코 리바 푸대하겐 아론 아마이바스 아니랑 동겐치 모오데 워망 나 콜카 아이 골파트나바 만나겐
3: 오 이아라 남메 날투비아데 인디바 앙아라 야코 바누니코 탈레라겐
1: 인디바 카나 만구파 보트

0: 나시망 크레닝 마락니 기드랑 코크나 수아하 다오 득득 사니 잠나 멍급한 프로그램 코 그냥 스카나 만겐 야 나카시바니 투라 야 나카시바니 투라 그나 틈스윈 바 사칸티 곤창 사타이 메치 크랑니 프로그램 나름 착수아 소모이 다운 치사 콜라치 바중 아하 아로야 소모요 나시망 메지크랑니 프로그램 코 크나소겐 스캉파 나시망 메리 바트바 앙니 카타 프로그램모 테스미 CH 상마니 아가나니 코 크낭겐
1: 앙니 비문데 테스미 CH 상마와 롱부 방그리니
2: 녹당 다키노이
1: 삭프리동아 데미직 사건이 임나 증하지 즉시사 사건이 동아 금북방 사건이 동아 장기 동나그다 녹당 녹당그다 안데 차독 독한 낙킹아 방리 독한우데 민우 반달 만나 차우 만나 우리 만나 바코라랑 바로 미사랑니 자니랑 고 갈라말니랑 고 발차 바팅아 바사코바 만나니 크리테이르 딱바랑 고 발라팅아 말복 이르 그런고 바로 미슈 만나니 소모요 아바니고 팔차바팅아 냉득간이랑 코디 만나야 마이나노바 살로카 소모랑 동장 오디 증나바 녹사노와 앙아예 독한코 딱나 구시 용자겐 트몽오바 녹당코 찰라이나그다 급은 졸 동자니 그만 닦기 잡아잉 먹강치양아 급은 졸랑코 만구자드 뺏야 독한코 닦기 장코에겐 앙아 이측스카랑 나가나띵아 매치 공연 놓고 납치비 동아이나 낭자 장기 당하니 절고디 낙나가다 낭아야 아로 매치 그랑코디 바사코바디 매치피라야 니바 니바 안당당코 불그리 급바랑 언니 잔치기자 아로 탕탕닥기 자니 조랑코 낙나가다 낭아 지 감코바 가이름이 찬나 낭아 아로 지 감코 가오바 크라 찬나 낭자 이아랑 사낭냐가 나니게 라콘 못해라
0: 나시망 메리 바트바 앙니 카타 프로그라모 테스미 CH 상마니 아가나니 코크나하 다오졸졸 아유르베다니 비등오 독터 탱스리스라 M 상마니 아디타 아간 탈라테 온아니랑 코크난겐
3: 그나텀 소잉급바 사칸티난 앙니 남급바 살람 다오 앙아 아유르베다니 비등오 아디타 탈라테 위아타니랑 코 온앙나 시잉아 안청 그마칸 아르베다니 그만데 크나잉그녹 네 앙아 베베라 아르베다 이안 그참베그파 메디컬 사이언스 옹아 아르베다오 아유 네 아가논 장기 코묵송아 아로 베다 네 아가논 포라야니 코묵송스카 베다라 스캉차송오 사두랑니 메디테이션 카엔바 텍스트 바 레카오 세도낭그만 카타랑 옹아 아르베다오 등탕등탕 기숙 생급파 만데랑 삼볼랑니 금은 아로 와랑코 마이데케 타리에 자칼로데 등탕등탕 사비시랑오니코 날조갓나 만겐 와랑코 세하 아로 삼볼랑니 감차타니 바 자칼토와니 코선 와이기자 인디바 와망 남급파 장기탕하니 배와랑코 살란티오 자르코데 베엔니 사비시 아로 기숙니 사비시랑오니 날조갓나 만겐 와랑코바 아가나하 우니그만 앙아다 알록나스웨잉급바 플락난 와망니 안칭나 남급바 장기탕나그따 마이다급바 냠랑코 아가나하 와랑코 나시망나 앙아 아가나그따 남느까 마이나 헬티 라이프 바 안생발조케 장기탕나라 베엔니 안생기자니랑코 삼랑코 차엔바 릉에바 나마타니사 농자 인디바 베엔나 능탕능탕 낭총못급바 제카이 exercise basalantio cha ani rangani na samsakani jeko agana de healthy diet aro wanda ke yoga aro meditation yarang khoba anching salanti jangge thanganiyo dakna gata nangen uno sa anchingara gi sikni gata ba aro beni gata ba anseng baljokna gata mangen arveda kitab ko sege parang salantio anching tusi makrakauni aro cha arangauni aro rongthale anthali gi sikni gata dongauni agan gamangrang ko angasulsul anganangen Skangpa, Yan Brahmi Muhurta, Ba, Prunni Bakko Chakatani, Gamchatani Gaman Aganaha. Wamangi Aganani Gitade, Brahmi Muhurta non, Bri Kolachi Ba, Bonga Kolachi, Prunni Gisepo Chakatako Muksonga. Ancheng, Prunni Chakat.

나시망 심부모 문이기 드렁크 나수아하 아로야노니아 프로그램랑코 왔다니 수모이바 본나시아하 득득사니 잡노 델히오니 왔다츠카파 힌디 코버랑코 나소나만겐 야나카슈바니 투라

일밥선 상만이 깃고 크낭라만겐 기동아 아탐 그착 스리스리 살리 나빵오 야 깃고 뱃땡그 빠랑아라 아사낭오니 조나 카산치 지투아로 도네사